진주. 오자 추우리 럼생이야 간비는 뭔데 캐니에 뉴에리 내게는 내게는 어자 치우리라고 외국녀 자구리라 엘레레 니기다 아바나 바쿠보 부이마레 세카노노 바바 우리네 친두괴 kare kare kare kagadi chivale komiti nweriyo amundekeze neko vila muziki gwange mundeke njogere paka kumanzateri kwewaka atena akola chaka imba kagabia mundeke nweriyo

있다고. 기록기는 이즈랜 리레코론 김사쿠리아 위인발 에비인만 오브나만 미리랜 리레비리 무에비뇨와 코롱기 우리라 오무아나 와반디아 겐자리아 빈춤비라 코롱기 야타무에비뇨와 냐레카냐 비신디 카냐장고미라 코롱기 무놈 팅키아리 구미텐디 우미테레로 니에나 이즈랜 롱고리로 엔타부키레 키몬디 코코 니코코 쿰프리란디아오 니에나 에비인도 라비상가 몬다양 Wanabo gire mumugiso gutungire magambo li wumugisa liwe ngonka niwaru gomunda kakaru komunda